0: 조금 더.
1: 도다. 당신이 와서 도사가.
0: 예. 본땡크가 지켜인 소때 조로노 마이니 대량의 잔고를 作り 와군의 신공로선에 지뢰를 설치. 대단한 피해가 되되 현장에는 아직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った 소식은 사토 대사가 생사했다고. 전군은 와스에 탐화가 찍히다더니 나왜 こんな 시무토리노다. 이타가키 시단의 측면からの 진공도 うまくいきませんでした. 본땡크가 고고치기ます. 야츠노 작은 진지와 와나서 모노데스.
2: 쇼군도노. 카오카 하겐군 소시레부からの 연락이 入り, 뭐 5일 経つのに なぜ 단신에 전진できないのか. 敵は そんなに 手強いか とのことでした.
1: 야츠라 우초대에 なっているはず. 야츠라 전선에 고사せるんだ. 俺の 方だ.
0: 쇼군도노.
1: 도게. 自ら 전선에 行く. 지봉아 야츠가 신투력이 있다고 신신. 自ら 단신을 제압する.